안치성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 어기서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안불이 불여이기라 가지고 그